0: 운행까지 받자.
1: 조심코
0: 찬나오나 바베이나 기날 만미 바시오 바기날라 베이발 베이웨 독샤 아야이랄 아야체야 프로블렘 바베이나 기날 알레 바이 디오스 두 바이달지 하여 쿰짱